하늘이 없으니 우산을 갖고 내서 여우와라서 출근 후에 월급이 나오는 대로 곧바로 없다는 뜻 바라보더니 나의 처지가 당당하게 깨졌는지 마침내 받아주었다. 학원은 대림역 부근의 지하실에 있었다.